0: Bifort, PDA Bifort, CSA Bifort.
1: Bifort, PDA Bifort,
0: 오늘 있어요,
1: 여봐.
0: 네, 됐습니다.